진짜 원하는 원했을 비움 좀 섞은 말. 값비싼 것들 같던 삐까뻑적한 차. 그도 아닌가고 싶은 거다 말해봐. 네 맘을 살 수 있다면 I'm just running out of time.